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과 건강을 김설매입니다. 6월 7일인 오늘부터 전국 보통대학교 학생 모집 통일 시험이 시작돼 전국 각지 수험생들이 인생의 큰 시험을 맞이했습니다. 시험 내용과 형식, 대학교 학생 모집에서 올해 대학 입시는 많은 변화가 있는데 오늘 생활과 건강에서 일일이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5진으로 8개 성에서 새로운 대학 입시를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미 29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새 대학 입시 모식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초 교육부는 2026년 보통대학교 학생 모집 사업을 잘할 때 관한 통지를 발부했는데 그중 시험 학생 모집 제도 개혁을 가일층 심화하고 학생의 덕지 재미로 전면 발전을 인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통지는 시험 내용과 형식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시험 문제 구현 방식과 소재 선택을 최적화하고 과학기술 최전방 동향을 융합시키며 인문교육 원서를 침투시키고 종목식, 탐구식, 진실 전경 문제에 대한 설계를 강화해 학생들의 핵심 능력, 학과 소양과 사유지를 더욱 잘 평가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대학 입시 종합개혁 추진과 관련해 통지는 대학교들에서 학생 모집 사업 방안을 최적화하고 원칙적으로 전공에 따라 학생 모집을 전개하며 대류별 학생 모집 수량과 규모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대학교 전공조별 서류 등록을 실행하는 성에서는 전공조별 설치를 가일층 최적화하고 관련도가 높고 양성 요구가 비슷한 전공을 동일한 전공조별에 편입시키고 동일한 전공조별의 학과 수를 합리적으로 통제해 수험생의 전공 지원 만족률을 높여야 합니다. 최근 여러 지역에서 대학 입시 응시생 수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 감숙성에서는 총 21만 8,700명의 수험생이 대학 입시에 참가하고 지난해에 23만 2,400명보다 다소 하락했습니다. 운남성의 올해 대학 입시 응시자는 37만 7,900명으로 지난해에 38만 2,400명에 비해 다소 줄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보면 산동성 제령시 여름철 대학 입시에는 총 6만 7천 명의 수험생이 등록해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했습니다. 절강성 소흥시 대학 입시 참가자 수는 3만 4,571명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하락했습니다. 산서성 장치시 올해 대학 입시 응시자는 2만 3,137명으로 지난해보다 하락했습니다. 호남성 주주시 올해 응시자는 3만 6,181명으로 지난해보다 717명 늘어났습니다. 안희성 안경시 올해 대학 입시 응시자는 4만 4,744명으로 지난해보다 2,982명 줄었습니다. 일전에 교육부는 2026년 전국보통대학교 학생모집시험 안전사업 영상회의를 소집하고 각 지역 각 학교는 책임 담당을 강화해 평안 대학 입시 목표 임무를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대학 입시가 다가옴에 따라 국내 다수 지역들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건을 발부해 대학 입시 사업을 배치하고 보장 사업을 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입장 안전 검사를 강화하고 첨단 과학기술 부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엄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해남청은 학생을 근본으로 하면서 안심 서비스를 최적화해 따뜻하고 편안한 응시 환경을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긍정적 선전 인도를 강화하고 기풍이 바른 대학 입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남성은 법에 따라 각종 시험 관련, 모집 관련 규정 위반 행위와 불법 범죄 활동을 엄히 타격하고 무성 입장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강화하며 모든 수험장에 스마트 안전문을 비치하고 업그레이드해 첨단 과학기술 부정 행위 도구 등 시험 금지 물품이 입장하는 것을 단호히 방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고종입시와 대학입시를 앞두고 수험생들의 식단 조합이 신체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임상영양과 전문가들은 수

수험생이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선녀는 수험생들의 아침 식사로 삶은 달걀 하나, 녹두 연자죽 한 그릇, 생선 또는 닭고기를 적당량 섭취하고 녹색 잎채소와 함께 우유나 무설탕 두유를 추가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비장과 위장이 약한 수험생들은 우유를 마실 때 소량의 생강 조각을 추가할 수 있고 유당에 약한 수험생은 따뜻한 무설탕 두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밀가루 튀김, 튀긴 빵, 케이크, 밀크티 등 설탕이 함유된 음식은 최대한 적게 섭취할 것을 건의합니다. 소녀는 수험생들에게 저녁 식사는 80% 배불리 먹으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담백해야 하고 수험생은 잠들기 1시간 전에 식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야간 위장의 소화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식습관을 유지하고 과학적인 식단으로 상태를 안정시키며 여유롭게 시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요즘 대학 입시와 고중 입시는 수험생 본인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대사로 떠올라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수험생을 받들어 모시는 게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족들의 사심 없는 기여에 정작 수험생 본인은 부담을 느껴 평소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대학 입시나 고중 입시, 중요한 시험인 건 맞지만 이 시험 하나로 인생에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둔다거나 아주 쓴 실패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인생에서 한 번은 겪어볼 만한 시험이었다. 이 정도의 편한 마음가짐으로 평소 갈고 닦았던 실력을 배로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원하는 성적을 따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00세 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또나시 육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